AstraZeneca 사람한테 오래 간사람 너무 누구나 이랬던데 우리 맘은 밥 해먹었어 안에 밥 먹었어 후가 안에 밥 먹었어